0: 무슨 얘기하는 거냐?
1: 나도 몰라. 어머, 저 리베카 아니야?
0: 막 리베카가 누구야?
1: 왜 가수 양준이 몰라?
0: 아우 반맛 떨어져.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? 어쭈 귀걸이까지 했어.
1: 와 너무 잘 어울린다. 어 멋있어. 어 뿅가.
0: 야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다.

늦고슬 아직 늦고슬 아직 뱃살이 늦잠을 자는 생인 게 뱃살이 일러주지 않으면 안직도 늦잠 자는 드릇국화 어욱도 인치기 일어난 간질간질 눈 비비고 고랑서 팔만이도 팔랑팔랑 보름과 질도랑 아직 모실 가는 뒤 뭔가 보는 질레염에 이시나 저시나 이제사 드릇국과 질텀인 게

계좌번호 달래 돈 보낸대 perfect 어제와 달라 I'm feeling perfect 멀리 보도 지키는 철칙 빨간 아이템 최소화는 나 옷이 안 되면 빨간이야 말 신발을 벗고 페달을 밟아 부드럽게 차가 좀 막힌다고 해도 나 절대 짜증 안 나 왜냐면 나의 곁에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제 사나운 양고기 샌드위치 이 말씀 물으며 You ain't speaking my language 고수

Now, all about Korea. Arirang Radio. 나는 어디로, 나는 어디로 날아간다. 엔진을 켜고, 엔진을 켜고. 여긴 어딘가, 나는 누군가.